내가 고객 말이 되게 야 My bad thought 내 퀘트는 말이다 우리 알루야 내 예쁘게 바라는 사람들 ég ætla að reyna að treysta á vöðum minni núna